0: 티켓이 비리비리 백댁 박도 동 티켓이 비리비리 박도 두고 두깍딱 빠르고 두깍딱
1: Hey, this is Flying Lotus and you're listening to Byte FM.